야시망이 소마요. 알만 필름이 깃고 본 카메 크낭이야. 아래기 바스나 시마나 볼루멘티 프로그램은 당당 힌디 필름이 깃고 크나타니 소마이 바 보네하. 다오득스나마노 쳇바지웅아 디디니고다 스카가바 힌디 코브랑 쳇바지 미니치웅아 뉴스 코브랑 코딜레스테니 와다다니 크낭나만겐 쳇바지 미니콜라치오 시론 와다 스카가바 사그론 사람마도 뉴스 코브랑 코나시망 존조 크낭나만겐

나시마앙여 소마요 브레이튼 상만이 응급아 자송다니 아츠키 트랑코 크나가하 아리나 막사나 시마나 자송다니 기 트랑크나다니 소마이 바보닝하 다 스쿠바 지옹 헌딜리니 와다 스카가바 힌디 코브랑 아로 졸졸 뉴스 코브랑 고바 스쿠바 지미 봉아오 딜리 스테이션 와다다니오 크나가나만게

나 시망 베네딕 상마니 기트랑코 크나소잉아 나오덕덕 산이 잡문노 즉흥바지 미닛 콜라치옹아한 델리오니 비빗 파라티 프로그램코 크나소겐 우니 졸졸 치사바지오 힌디 코볼 치사바지 미봉 아우 잉글리시 코볼 키마카 바보 치사바지 미닛 봉 아우 잉글리시 코볼코 크나소겐 얀 아카시바니 투라

나시망 미시 베에나 남그파 차아니 옥가 아로 미시니 비테 로콤랑니 그먼 달레 나니라 달라테 나니랑코 아로 미시코 마이 소모요기 나나가 야니 그먼 달바테 아가나니랑코 안층니 assistant director of agriculture agronomy tura srimati alpina bisangmani aganirangko khnasuwaha tau somerang dongkhani gemun rumbi areng aro unidu rapeng ni gidrangko ga matangin gidrang aro ngenga hai phanterang hai nomulrang aro mirang sumdumdum nina ni toriri

아아루악 아아루와 바 비와까니 숨어요. 날조까니나 닥나 낭소급바 감라니 금은 아가나니랑고 그나소와하 다오소메랑 동쿠야니 금은 프레드릭 마락니 자송탈니 기트랑코가 마탕긴 기트랑아롱잉아 도 초록 아로 무탐랑데 리앙잉아

0: 등어, 웨스턴 뮤직 프로그램, 제트 미닛 콜라 치오 디리스티스노니 와닷가파 스포츠 캔 프로그램 코 크나스완 박사, 졸졸 앞산 스테스노니코 체소프리 봉어 힌디 코볼 스쿠바지오 잉글리스 코볼 스쿠치 봉어 스포트라이트 스쿠콜라치오 비윗바라티 츠킹바지오 힌디 코볼 츠킹 미닛 봉어 잉글리스 코볼 아로본 카미 츠킹 츠킹오니 츠킹 콜라치오나 비윗바라티 프로그램 코 크나소나만 겐 야랑한 알라탐나 칭니타리 소그먼 프로그램 랑와 다우 득득사니 자마노 독 미닛 봉아 와 하온 나시망 실롱 스테스노니 와닷 가빠츠 코보랑 코 크나소나만 겐 얀 아가스바니 투라
1: 아요 야 미스티랑데 도나 가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게노
2: 바바 얀 닥가바 찬이랑데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찬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1: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가 나만 나나가코 나위자마
2: 암바 나 자프레티문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찬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
1: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
3: 차비나 알아봐오
4: 야 독한니 차비 바바이야 낭바이크니 차비 아루야 록니 차비
5: 아야 야 KYC니 레카랑바 뱅게 프라콘 등탕탕 나가 금흑니 캄난 기사 차비엔 조려대 남아참
4: 금흑난 졸리기빠 CKYC 아이디 동아바 나이 에카운 박사 차파트문 KYC 콘 나이 뱅 CKYC 리지스트리오 가파스카겐 지오니콘 아 등탕만 차급바 멍치브리 동아바 CKYC 아이디 넘버코 만겐 아루 양라 뱅 랑오 아루 파이낸셜 인스티튜트 랑오 졸리기빠 옹아 야니 오르토아라 나아 뱅게 사오 KYC 업데이트 카 how ode kepenuh update kana nang thai jawaha
6: RBI agana naljokoba banking na KYC nang iskangpa jakudi anyone